0: 了工，
1: 迟罢了。
0: 哎，你什么？你怎么意思？你怎么意思？
1: 你用这种方式要掌声就没意思了。你包袱不能这么出来呀、
0: 啊！谁要掌声了？
1: 你干嘛自己咕咚摔一个？你什么意思啊？这
0: 你不觉得你在走秀过程中少了一个 partner 吗？
1: 你别跟我说那日语，知道吗？
0: 我亮相，你赖着吧点儿啊！
1: 我你说清楚，赖着点儿啊！
0: 你赖着点儿、
1: 啊。来来来，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